0: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1: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꼬장